0: 기복해,
1: 기복해.
0: 비싸멘토,
1: 비싸멘토.
0: 담에게,
1: 담에게.
0: 하순코,
1: 하순코.
0: 기복해,
1: 기복해.
0: 비싸멘토,
1: 비싸멘토.
0: 담에게,
1: 담에게.
0: 레멘테,
1: 레멘테.